0: 너아이 고르말라이스.
1: 마마마
2: 마마마마마마
3: 어그마
1: 업나나나 아아 남남 업남남 나나나나
2: 얼더마
1: 엄마
4: Was that? Uh-huh. Was that?

0: 난, 난, 엄마.
1: 어?
2: 응, 길라.
1: 어?
2: 뭐?
0: 이 난,
1: 어?
0: 응,
2: 쓸, 쓸, 쓸, 쓸.
0: 난, 난, 난.
2: 싫어. 그럼.
0: 가고! 야담!
2: 아하!
0: 말! 숲! 숲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 아!